0: 电呢？从个人碳账户的绿色数字，到双碳目标的金色未来，绿色生活画出缤纷的风景。
1: 用纸箱给宠物做新家，
2: 外出装上自带杯，
3: 骑行去追清新的风。
0: 绿色成彩，山水入卷，绿色低碳，多彩中国。
4: 주황인민 방송국입니다.
5: 주황인민 방송국입니다.

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아시나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관은 2015년 공정 이후 축적된 성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수준을 넘어 살아있는 전시로의 도약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당 건설로 기층 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물가의 화려한 고건물 동네 동리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산동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당 건설로 기층 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형 총수위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 건설로 기층 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층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을 한층 더 명확히 했는데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장기 집권의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기층관리체계와 기층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당건설로 기층관리사업을 선도하는 것은 기층관리체계와 기층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입니다. 기층관리사업은 국정운영사업의 초석이며 향진가도와 도농지역사회 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공정입니다. 기층관리체계에서 당조직은 용도적 지위에 있고 용도적 역할을 발휘합니다. 기층관리사업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을 강화해 기층당조직을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당의 결정을 관찰하며 기층관리사업을 지도하고 대중단합 동원하며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의 용도로 전 국민을 총괄하는 것을 견제하여 기층당조직 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사회관리와 복무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기층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빈곤 퇴치, 난간 돌파, 방역, 재해 대처 및 구조 등 큰 곤란과 시련 속에서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했는데 이는 당의 강대한 용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려야만이 기층관리사업의 정치적 방향을 확보할 수 있고 올바른 궤도에서 기층관리체계와 기층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층관리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층당조직이 기층관리사업을 지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도농지역사회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시역사회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사회 관리에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사회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총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당 조항의 요구

0: 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 사업으로 도농 지역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는 한편 기총 사회 관리 사업에서 존재하는 단점과 부족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면 일부 기총 당 조직들은 무기력하고 해야하며 조직 능력과 복무 능력이 강하지 못하여 기총 관리 사업을 용도하는 능력을 한층도 향상시켜야 하며 또 일부는 당 건설과 중심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당 조직과 당 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거나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 건설 사업을 계속 탐색해야 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사회구조, 사회관계, 사회행위방식, 사회심리의 심각한 변화에 부응해서 당건설로 선도한다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지고 계속 기층을 대대적으로 틀어주는 것을 명확한 방향으로 삼고 기층 당조직이 기층관리사업을 주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각종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사회관리사업의 기층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를 견제하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사람마다 책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하는 기층관리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사회 집안 구성원들이 모두 건전하고 활약적이고도 기층 대중자치가 활력으로 충만되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층 당 조직이 기층관리 사업을 지도하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당 건설로 기층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데서의 관건입니다. 기층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실제적으로 강화해서 당 규약이 부여한 재반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당중앙의 중대한 결측과 포치를 잘 관찰해야 하며 각 분야의 광범한 대중을 잘 조직하고 결집시킴으로써 당의 용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고 당의 대중사업 우세와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시켜 계층의 각 부류 조직이 자각적으로 당의 주장을 관찰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계층관리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사상적 선도를 강화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역사회, 농촌, 가정에서의 선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해 광범한 인민대중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계층의 각 부류 조직과 재반사업에 대한 향진, 촌, 지역사회 당조직의 통일 용도를 강화하고 당조직이 통일적으로 용도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각 부류 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부된 계층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 조직의 설치와 활동 방식을 혁신하고 기층 당 조직과 그 사업의 영향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 조직의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흥 업태의 인터넷 분야의 당 건설 사업을 강화해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대중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층 관리 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당 건설이 선도하는 사회 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당 건설로 대중 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제하며 지역적인 당 건설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관, 기업, 사업단위 당 조직과 향진 가도, 촌 지역사회 당 조직의 합동 건설 및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기층 관리 사업과 대중 복무 사업 현장에 조직 파견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당의 대중의 신뢰와 옹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당 건설로 기층 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안희성 핫비씨에서 창녕 미래 2026 상업대회 전국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화룡시의 조선족 찹쌀 인형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장교회가 단연간 정성 들여 다듬은 조선족 찹쌀 인형 기예와 혁신 문화창의 프로젝트로 전국 6만 7천 개 참가 대상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50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족 찹쌀 인형은 국가인재고에 입선되어 연변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대상인 조선족 찹쌀 인형 기예는 장교회의 손에서 수정혁신과 전승발전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장교회는 민간 장인에게서 전수받아 쌀 선별, 반죽, 성형, 착색 등 10여 개의 전통 제조 절차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북경에서 공부하는 기간 장교회는 공예 미술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 기예 승격을 위한 전문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통 찹쌀 인형이 쉽게 갈라지고 보존하기 어려운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교회는 원료 배합비와 건조 공예를 반복적으로 조정해 기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 이미지와 현대 심미를 결부시키기 위해 장교회는 컴퓨터 보조 설계, 인공지능 모델링, 3D 프린팅 등 현대 기술을 도입해 조선족 특색 장식품, 마트료 시카 인형, 냉장고 자석 등 시리즈 문화 관광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전통 기예가 현대 생활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길림성 10대 뛰어난 특기 수상자이자 길림성 농업 농촌청 향촌진흥 장인 명사인 장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산업화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장교회는 연변 정태 상업무역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제품 시장화 운영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실업인원, 여성, 장애인 등 40여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문화효과성과 사회효익의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장교회는 또 장기간 공익강당을 개설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찾아 찹쌀 인형 기예를 보급해 청소년의 마음속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배후에는 길림성 화룡시 우수한 창업 생태에 강력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는 취업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취업 창업 지도를 출시하고 관광산업으로 취업 견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했으며 창업 보화단체, 특색 창업 봉사 대상이 관철되도록 지원하고 창업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산업으로 취업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구축함으로써 장교회를 비롯한 창업자들을 위해 안심하고 꿈을 젖힐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널리 보급돼야 합니다. 장교회는 전통적인 조선족 찹쌀 인형 기예에 시대의 활력을 주입한 동시에 현지 대중의 치부 경로를 확장했습니다. 장교회는 향후 무형문화유산 기지를 조성하고 전국 범위에서 기예 강습을 전개함으로써 조선족 찹쌀 인형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의 꽃이 더욱 광활한 천지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

0: 에서는 물가에 화려한 고건물 동네 동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오늘은 고진 시리즈 중 물가에 화려한 고건물 동네로 평가되는 동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리는 바닷속의 진주처럼 다섯 호수에 안겨 동방의 작은 베니스라는 미명도 가집니다.

여름날의 빗소리 등 거의 모두 물과 연관됩니다. 강남의 첫 정원으로 인정되는 퇴사원도 번화한 거리와 인파를 멀리 벗어나 홀로 고요한 물 속에서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물가의 정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쪽 저택과 주황의 대청, 동쪽 정원 세 부분으로 나뉘는 퇴사원에서 사랑방은 손님 맞이 장소로 사용되고 안방은 주인과 식구들의 거주지입니다. 그 밖에 대청의 루각과 장랑에는 회랑과 다리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퇴사원을 나와 동리진의 거리를 건너라면 금방 물가를 걷다가도 어느새 또 다리 위에 서 있게 되며 마치 옛다리 박물관에 들어선 듯합니다. 동리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로는 동네 주황에 위치한 천평, 길리, 장경 세 개입니다. 정교하면서도 고풍스럽고 소박한 이 다리들은 세점의 문물처럼 푸른 무루에 드러누워 있는데 결혼식 때면 신부가 탄 꽃가마는 만사 형통을 기원해 평안의 뜻인 태평과 기람의 뜻인 길리, 경사로운 뜻인 장경을 외우면서 세 다리를 경유합니다. 동리에는 또 가음당과 숭본당, 세독당을 비롯해 도노하면서도 소박한 정원과 정교하면서도 아담한 정원들이 두터운 문화로 각자의 특색을 자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한 가음당입니다. 높은 천정을 가진 건물의 대들보와 창틀에는 너무 형상적이어서 부르면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달려나올 듯한 삼국지 인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리의 거리와 정원, 건물과 다리를 보고 나서 시간이 있다면 강남의 첫 찻집으로 불리우는 남원다사로 가서 강남의 지방극을 들으며 강남의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차 한잔 들고 창가에 앉아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옛 동네의 거리와 집, 물길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고요해지는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리진은 자연이 선물한 산수화입니다. 물길로 거리를 그리고 물길에 의해 동네가 형성되고 물길에 의해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물과 도로, 다리, 민가, 정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고요하고 다정하며 집과도 같은 동리라는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강소성 오강시에 위치한 동리진은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상해에서 동리까지 버스로 2시간이 소요되고 소주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소주에서 동리 간 버스가 왕복합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산동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동 박물관은 1954년에 설립됐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최초의 성급 종합 박물관입니다. 관지는 동서량원으로 나누었고 동원은 제남시 광지원 거리 광지원 예터에 위치했습니다. 서원은 제남시 신거리 제남도 원예터에 위치했으며 1942년에 건설됐습니다. 산동박물관의 설립 초기 소장품 원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산동성 문물관리위원회에서 조달한 항일전쟁 시기 남천문물 청동기, 서화, 선본서 등을 접수했습니다. 둘째는 원제남광지원에서 력대일에 수집한 동식물 표본과 각종 문물, 소장품을 접수했습니다. 셋째는 원해방구 산동인민정부 고대문물관리위원회가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에 수집하고 보호한 각종 혁명문물들을 접수했습니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 산동박물관은 산동성의 유일한 성급 문화기구로서 산동 경내의 지상, 지하 문물에 대한 보호 사업을 담당하고 대량의 들판 조사를 통해 일련의 고고학 발굴을 진행했으며 대량의 진귀한 문물들을 소장해 소장 문물의 수와 품질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1991년 8월 천불산 북쪽 기슭에 신관을 짓고 1992년 10월에 개방함으로써 산동박물관은 지방 특색이 풍부하고 역사와 자연, 예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품은 신형의 성급 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도자기와 청동기, 갑골문, 도문, 봉진, 구인, 간독, 한화상석, 서화, 선본서, 혁명문물 등이 풍부합니다. 2012년 산동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소장품은 지방 특색이 풍부한 역사, 자연, 예술료 소장품을 위주로 하고 각종 소장품 40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기본 진열 산동 역사 문화 전시를 핵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불교 조상 예술전, 산동 한화 상석 예술전, 산동 박물관 명나라 청나라 관요 자기전, 아프리카 야생동물 대이동전, 백악기를 지나 신기한 광물세계에 대한 탐구 등 7개 특별 전시가 있으며 또 림시 전시도 있습니다. 산동박물관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이며 전국 인문사회과학보급기지이기도 합니다. 산동박물관은 산동박물관의 100년 발전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일꾼들이 문화사업을 번영시키는 신심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순서에서는 68세의 작가로 된 왕옥진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젊은 시절 왕옥진은 선생님이었고 노동자였고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종이로 글을 쓰지 않던 그는 68세가 되던 해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70세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작가 량효승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세상이라고 평가했으며 네티즌도 평범한 나날 속에 숨어있는 빛나는 삶을 선사했다고 표했습니다. 왕옥진은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 옆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내용을 종이에 쓴 다음 음성 입력 기능으로 종이의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합니다. 왕옥진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어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70세 나이에도 뇌무에 달하는 밭을 혼자 일구었고 아무런 질병에 고통도 겪지 않다가 9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시끄러운 도시가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당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글을 쓰기 전 왕옥진은 늘 바삐 돌아쳤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수차례 설득해서야 그는 가게를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그는 세상으로부터 보림을 받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카 딸은 그에게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인터넷을 통해 요리도 배우고 영상 편집과 글짓기를 시도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왕옥진도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는 펜과 종이를 찾아 무언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카 딸은 그에게 먼저 계정 이름부터 지을 것을 제안했고 왕옥진은 고민 끝에 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늘 밭에서 뛰어다니며 자랐기에 밭은 늘 친근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도 조카 딸이 도와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에 왕옥진의 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으며 팬도 점점 많아지고 열동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있기에 저희 글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글 속의 인물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창문가에 기대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노인네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유용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글짓기를 멈추지 않았고 팬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5년 왕옥진이

이 70시가 되던 해에 개인 작품집 나는 밭을 사랑한다가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기가 늦었다며 아쉬워했으나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비했습니다. 왕옥진은 수많은 밤을 책상 앞에서 지내며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는 늘 놀이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양말을 깁거나 신발 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모의 이야기도 썼습니다.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모의 일생은 조금은 느리지만 항상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매 걸음 걸음마다 운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왕옥진은 거의 모든 가족 성원들의 이야기를 썼으나 남편반은 빼놓았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남편은 아침에 집을 나서며 사과를 채 먹지 못했다며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용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유물을 정리할 때 왕옥진은 남편 책상 서랍에서 금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5월 7일 잊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말입니다. 이는 왕옥진의 생일에 조매 남편이 미리 생일 선물을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왕옥진의 영원한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2024년 9월 한 네티즌의 건의로 왕옥진은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왕옥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썼으니 이번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담을까? 가장 중요한 동반자 이야기, 과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남편의 일생, 1만 5천자가 넘는 글을 왕옥진은 꼬박 잘 썼고 또 나를 들여 컴퓨터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코 저의 슬픔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왕옥진은 봄에 태어났고 또 1980년 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남은 늘 봄에 있다는 글에서 왕옥진은 봄에 깃든 쓸쓸함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봄날에 만나 봄날에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번의 봄을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남편의 봄은 영원히 68세에 멈췄습니다. 작품 남편의 일생은 수상작으로 꼽혔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가는 곳마다 아내가 책을 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왕옥진의 글에는 큰 사건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밥 짓는 용기와 논두렁의 발자취,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의 그림자뿐입니다. 매일을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을 애써 참아가며 써내려가는 글 속에는 성실함이 묻어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큰 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옥진은 계속해 가던 길을 가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쓰던 글을 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년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왕옥진은 이에 관해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날은 아직 밝고 저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피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왕옥진은 또 한 번 봄을 맞이했습니다.

0: 내 이어지는 문화 순례 순서에서는 24절기 중 처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처서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되며 태양의 환경은 150도입니다. 처서에 접어들면 벼가 여물며 곡식을 먼저 걷어들인 밭들에는 김장남새를 심습니다. 천고마비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일컫는 말인데 처서 계절을 두고 천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고 비유해왔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처서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후로 나눈 후 다시 매개 후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즉 처후에는 매가 새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면 매들이 잡아먹을 새들이 많아지는데 다 먹지 못하는 새들을 땅에 놓아두면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고 챙긴 말입니다. 이후에는 천지가 소스레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온이 낮아지고 초목이 누르러지면서 날씨가 소스레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듯이 밭에서 익은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서는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시기이며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 파리와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됩니다. 또한 백중의 호미식기도 끝나는 무렵이라 그야말로 어정 7월 건들 8월로 농촌은 한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쟁기를 씻고 닦아서 둘차비를 합니다. 한편 처서에 비가 오면 심리의 곡식 천석을 가만다든가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이 준다는 속담처럼 처서의 비는 곡식이 흉작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서의 맑은 날은 농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옛날부터 처서날이 잔잔하면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립추 처서가 든 7월은 논의 지심을 맨다 해서 세발매기를 하고 참깨를 털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김장용 무나 배추 갈기, 논밭 빌어주기가 이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7월을 어정 7월이요 동동 8월이라 부르는데 7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8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7월도 생각보다는 일거리가 많으며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민의 일거리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논물도 조정해야 하고 장마 후에는 더 극성을 부리는 벼 병충해 방지도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각지에서 새 동력 육성과 기존 동력 갱신 관계를 독일 계획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 1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1: 전국정협 14기 상무위원회 18차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0: 한정 국가부주석이 인도 국가안전고문이며 중국 인도 국경 문제 인도

해에 각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존 성장 동력을 갱신하는 관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지도 혁신의 쌍두마찰을 견제함으로써 전통 산업은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넘치고 신흥 산업은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방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은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경로를 개척하게 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위한 막강한 동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대경유전 제3차 유공장 제8작업구에서 무인기와 레이더 등 장비로 구성된 지상공중 통합순찰 네트워크가 9평방킬로미터의 작업구에 대해 24시간 전자동 관측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진홍 씨는 디지털 지능화 전환이 자신의 업무에 가져온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호진홍 씨는 예전에 작업구를 순찰하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거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화 개혁이 진행되면서 호진홍 씨는 무인기 조종사가 되었고 지금은 중앙통제실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며 갱내의 이상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능의 전환은 노동자들의 행복감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유전 생산에 동력을 부여하고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현재 대형 유전의 디지털화 보급률은 97.2%에 달하고 생산 대응 시간은 평균 8시간에서 15분 내로 단축됐습니다. 대경 유전 제3체유 공장 제8작업구 양화광 부사장은 현재 지상 지하 1차와 지능 체유 작업구를 건설해 주수, 체유, 집송, 자료 분석 제어, 자료 운영을 실현하고 인력 예비를 충분히 해방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혁신을 잡는 것이 발전을 잡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미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습분평 총서기는 발전은 선차적 과업이고 인재는 제1 자원이며 혁신은 제1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분평 총서기는 중국이 만약 혁신 주도 발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신구 동력의 순조로운 전환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첨단 장비 제조, 고도기술 제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새로운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장대하면서 공업경제가 동력혁신, 구조 최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총공정사 왕위명은 제조업 중점산업사슬의 고품질 발전 행동, 중대 기술 개조 성격과 대규모 설비 갱신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해 신구 동력의 평온한 조란을 다그치고 산업 사실과 공급 사실의 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키며 공업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자 신구 동력 전환의 가속기입니다. 인간 기계 공생, 생산 수요 융합을 주제로 한 2026 세계 로봇 대회가 최근 북경 역장에서 열렸습니다. 18개 조항기업이 처음으로 단체 형식으로 참가하여 원소에서 완제품까지의 전반 사슬에 이르는 배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기업 전시부스에서 키가 3m인 액압전기 혼합동료 슈퍼 호모노이드 로봇이 중량물 탑재와 정밀 조작의 결합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핵방사선 만미터 심의 고압에도 견디는 등 기능을 과시했습니다. 기업의 양도 사장은 로봇이 슈퍼맨처럼 인류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신시대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유효 발명 특허 수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최첨단 분야 특허물 다그쳐 축적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점 창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가지속재산권 전략기획사 량심신 사장은
새로운 성

0: 공장 동력 육성은 바로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가치 특허 중 전략적 신흥 산업의 특허 비중이 70%를 넘었으며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신흥 산업의 질적 확대와 미래 산업의 배치 실향에 더 강력한 혁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 들어 외부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국내 경제 운영이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종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견지하고 혁신 주도 발전을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우세를 육성함으로써 경제가 동력 혁신, 구조 최적화의 발전시를 보였습니다. 고가 통교고 부릉휘 총 경제사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각도 구축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며 신구 동력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내수를 힘써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한편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활력을 진작시켜 경제가 지속적으로 동력 혁신과 구조 최적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 1차 전원회의가 25일 오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의료보장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총빈 부주임위원회 보고와 경작지 보호와 품질제고법 초안 심의 결과 그리고 농업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신춘영 주임위원회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국방 동원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라권 부주임위원회 보고, 변호사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원석영 부주임위원회 보고, 그리고 기업파산법 개정 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왕홍상 부주임위원회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원석영 부주임위원회 보고와 수자원법 개정 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총빈 부주임위원회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국무원은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을 상정해 심의할 때 관한 의안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하영 부장이 관련 의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5일 오전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의는 민생 보장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하자를 주제로 협상 논의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개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하리뽕이 초청을 받고 회의 참석해 보고를 했습니다. 하리뽕은 민생 보장과 개선 강도를 높여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때 대한 습근평 총속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 배치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을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사업 실천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품질의 완전 고용 촉진, 소득 분배 제도 완비화, 사회 보장체계 건조나 부동산 고품질 발전,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등면에서 중점 민생사업 임무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전국 정협 부주석인 석태봉이 개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석태봉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탄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총체적 요구라고 표했습니다. 정협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 결측과 배치를 참답게 리행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절실히 제고해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민생 보상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때 대한 체계적 구상과 전략적 배치에 초점을 맞춰 국가 중대사와 민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깊이 협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막회는 2026년 상반기 전국정리업 사업 상황에 관한 전국정리업 주석회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전국정리업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등이 관련 의제에 대해 보고와 설명을 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25일 북경에서 인도 국가안전고문이며 중국인도 국경문제 인도 측 특별대표인 도바를 만났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지난 2년간 습근평 주석과 모디 총리가 카잔 전진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인도 관계 발전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관계를 회복과 개선의 궤도로 복귀하도록 이끌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인접한 발전 도상 대국이자 중요한 신흥 경제체로서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함께 잘 리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고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 통제하여 중국과 인도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도발은 모디 총리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이 거둔 거대한 발전 성취를 존경하고 감탄한다고 표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두 대경제체로서 인도와 중국의 협력은 역사적 기회에 직면해 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국경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쌍무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0: 교통운수부가 25일 2026년 교통강국 건설 추진 대회를 개최하고 교통강국 건설 추진 보고서 2025 등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의 교통 기반 시설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종합 립체 교통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1대1로 공동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강국건설 추진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25년 교통강국 시범 성과가 풍성했으며 기반시설 네트워크는 더 완비되고 운수 서비스 보장은 질과 효율의 이중 성장을 이룩했으며 대외개방 협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국가종합립체교통망의 주골격 완성률은 작년 말 기준 91%에 달했고 교통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완성액은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 기반시설 고도화와 디지털화 개조 투자 비중은 33.2%로 상승했습니다. 교통운수부 류이 부장은 지난해 약 2천억 원의 교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물류 총비용의 GDP 대비 비중은 13.9%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4% 이하로 떨어진 최고 수준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신에너지 중형 트럭 판매량은 약 15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15차 5위는 전망계획 시기 교통운수 발전은 전면적 전환의 새로운 단계 진입했습니다. 종합립체 교통망과 물류망 건설을 통합 추진하고 특히 요강계획에 명시된 109개 중대 프로젝트 중교통운수에 관계되는 프로젝트는 조속히 사전 작업을 전개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하며 사천서장철도, 독산자 주차 고속도로, 삼육 수운 신통로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야 합니다. 또한 일련의 상징적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25일 소식 발표회를 열어 제26회 중국 국제투자무역 상담회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복건성 함운시에서 개최되며 현재 상담회 제반 준비 작업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투자 주제를 깊이 파고들며 중국의 투자, 중국의 투자, 국제 투자 등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일련의 투자 특별 과제와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공공 제품과 전문 투자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 초대 규모 시장의 우세와 산업 혁신 발전 기회를 전면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상무부 보도대변인이며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인 릉격은 이번 상담회는 처음으로 쌍주빈국을 설치하게 되어 핀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빈국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담회의 국제적 열기와 량방향 투자의 두드러진 특성을 반영합니다. 현재 123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이 참가 등록을 했고 60개 나라와 지역이 전시 부스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상담회는 전문화 특색이 한결 더 선명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력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릉격 부부장은 인민은행 다국청산회사가 전문 구역을 설치하여 70여 개 종류의 자본은행을 집결시키고 기업의 글로벌 배치에 양질의 다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전국 노령모범 은옥진과 미국인 사컬숙기가 얼마 전 재회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삼북 방우림 공정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여전히 황사가 휘몰아치던 마우스 사막은 현재 만무 오아시스로 탈바꿈했습니다. 록세 귀족의 배후에는 대대손손 이어진 사막 퇴치사업 종사자들의 신근한 노동과 굳건한 의지가 자리했습니다. 특별기회 모래바다 속집 오늘은 즐거운 재회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6년 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한 사콜스키는 마우우수 사막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옥진은 사콜스키와의 재회를 굳건히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은옥진은 사콜스키가 지원한 5천 달러를 전부 사막 퇴치에 돌렸고 지금은 사막이 광활한 숲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1985년 레몽골 마우우수 사막에 시집을 온 은옥진은 황사가 몰아치는 정경을 보고 나무를 심다가 지쳐 죽을 지언정 절대 모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사막 퇴치와 식수 조림의 길에 나섰습니다. 1999년 중국에서 교편을 잡던 미국 교사 사콜스키가 은옥진 부부의 사막 퇴치 이야기를 듣고 기금회를 통해 사막 조림에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은옥진은 장갑 속에 돈을 넣고 하루 밤낮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은옥진은 당시 정월인지라 장갑을 끼고 있었고 장갑 낀 손에 돈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라도 할까봐 이튿날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장갑을 벗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초는 사콜스키가 마우우수를 찾았을 때 은옥진은 이미 5천 달러로 묘목 5만 구루를 샀습니다. 그때 은옥진은 몇 해가 지나서 꼭 숲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은옥진은 내가 한 고생은 나무가 알고 모래가 알겠지만 세인이 알게 되리라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걸쳐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토록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푸른 하늘과 푸른 땅과 푸른 물을 사랑하고 있으니 흡족하다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가운데 수입은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조 7,100억 원, 리운 총액은 동기 대비 19.3% 성장한 1조 7,900억 원, 그리고 성장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10.3%포인트 빨랐습니다.
0: 캐나다 연방 정부가 25일 미국 상품 700여 종에 대해 2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54억 달러 규모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호였습니다.

를 재차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디의 최대 전력업체인 와팀팔 그룹이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사를 선정해 스웨디의 소해안에 소형 모듈화 원자로 3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비 용량이 1410메가와트, 연간 발전량이 12테라와스틴 이 원자로의 전력 생산량은 스웨디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8%를 점합니다. 첫 설비는 2035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40여 년 만에 가동하는 첫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는 스웰링계가 원자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음을 뜻합니다. 북유럽 장관 리사회 산하의 북유럽 에너지 연구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은 본세기 종료까지 북유럽 국가의 전력 수요가 2.2배 내지 2.6배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유발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강한 회복주를 보였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2023년에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면서 40여 년간 이어진 원자력 교제 정책을 끝내고 역내에서 원자로를 최대 10만 기만 확보한다는 교제를 취소했습니다. 핵안전 공약에 따라 2025년에 제출한 제10차 국가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신규 원자로 허가심사 비준 제도를 개혁하고 핵폐기물 관리체계와 응급준비기제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법안을 채택해 원자력 발전 투자 용자와 위험부담 분담기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기후환경장관 로미나 불모흐타리는 안전, 안보, 핵 보장을 확보하는 전자에 스웨덴 정부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마르크는 현재 원자력 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마르크의 기후와 에너지 공공사업부는 2026년 1월 신형 원자력 기술 분석 임무서를 발표하고 신형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핵 안전 감독 관리 체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인재, 역내 에너지 시스템에 접속한 후의 평가 등에 따라 향후 원자력 금지령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원자력 회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2월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중부에 위치한 공업단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공식 승인하면서 노르웨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이 처음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노선 면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건설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단일 설비 용량이 작으며 공업 장면에 적합해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핀란드 과학창조회사가 출시한 LDR 50 원자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시당 2.4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가 배출하는 탄소의 0.85%, 석탄의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 원자로는 운행 온도와 압력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고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더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로를 15기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관련 회사는 스웨리의 볼스카 발지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원자로 건설은 이르면 2029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북유럽 에너지 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 발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의 주요 전력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은 원자력 플러스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웨리의

0: 국가전력망 전력시스템 관계자 빅토리아 니마는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륙상 풍력과 태양광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대체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은 전력 시스템에 장기적 용량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원자력협회 집행지사 해리 발리오니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재차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체계의 변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건설의 재검토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에 김홍하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점재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천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금팽이 좋아하는 정글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곤륜산 정상에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중국 첨단 제조업 수출이 새로운 명함으로 떠오른 로봇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금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0부 우뚝 서성 관문과 험준한 길은 초롱성 같더라 국가안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 이 말은 려조겸의 동래바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려조겸은 남송식의 리학가이고 문학가입니다. 이 두 마디 말은 천하의 각종 세력은 쇠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강성하는 것이 있기에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만약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안정과 화합도 파괴되고 후퇴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려조겸의 이 두 문구는 역사사건 개구회합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기원전 651년 제황공은 송, 로, 정, 허 등 제후들을 소집해 개구에서 회합했습니다. 개국회합에서 제환공은 여러 제후국을 대표해 함께 준수해야 할 동맹협약을 선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제후국의 흉작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국을 팔지 않는 등의 규칙을 금지하고 통일된 준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제환공이 여러 번 소집한 제후회맹 중 가장 성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환공의 폐합이 정점에 달했음을 상징하며 따라서 제환공은 중원의 첫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어조 겸

0: 이 동대 바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한 것은 제황공이 점차 일떠서면서 중원 폐수로 되는 과정이 아니라 제황공이 개국 회합 후 점차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제황공의 유력한 조수 관중이 병이 위숭해신대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관종이 림종하기 전 제황공은 여가, 수조, 개방 등을 중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관중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관중은 이 세 사람의 행위는 상식에 맞지 않다며 꼭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원래 위나라 국군의 장자인 개방은 위나라 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곁에서 시중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나라의 국군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필시 노리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중용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관종이 별세한 후 제황공은 초반에는 관종의 말을 듣고 습붕을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쉽게도 습붕은 열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가, 수조, 개방이 수도를 떠난 후 제황공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농담도 하지 않았으며 웃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미 한평생 고생했는데 왜도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황공은 관중의 조언을 잊고 이 세 사람을 다시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황공이 병이 위중해지자 이 세 사람은 저들이 섬기는 귀족 자제를 부추겨 통치권을 쟁탈하고 제황공을 궁전에 가두었습니다. 최종 제황공은 굶어 죽었고 제나라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춘추 말기에 이르러 제나라의 정권은 전시에 의해서 대체되는데 이를 역사적으로 전시대제라고 합니다. 제황공과 그의 후손들이 나라와 기반을 모두 잃은 사례는 나라가 아무리 강성하다 해도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리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정 운영에서는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면 세계는 백년 부류의 대변국에 처해 있고 우리는 전례없는 위험부담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리치를 시시각각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서성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곤륜산 정상에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구자리 누울 아블라는 여러 국경 구역을 돌며 순례를 합니다. 그녀는 길을 가면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편 국경을 순례하는 길에 늘 목축민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로인들이 혈압을 재주고 집안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대행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둡니다. 1996년생인 구자리 누얼은 현재 신강생산 건설병탄 제3사 두무수컷이 가르길리크 제2목장 제3련의 당지부 부서기입니다. 2018년에 석하자 대학을 졸업할 당시 주변 대부분 친구들은 도시에 남기를 선택했지만 그녀는 주동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제3련에 와서 민병 국경경비대원으로 되었습니다. 구자리 누얼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평생 국경을 지켜오셨다면서 이제는 자기가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라고 말합니다. 구자리 누얼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우리 발밑의 땅은 모두 조국의 땅이기 때문에 병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선에 위치한 제3련은 자외선이 강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순찰하고 지키는 것은 3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과거 국경 순찰과 경비 임무는 모두 남성들이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생산 임무가 자주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자리 누얼은 자진해서 련 지도부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여성 민병반을 조직하여 국경선 순례와 경비에 나섰습니다. 2019년 상급의 비준을 받아 여성 민병반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고 구자리 누얼이 초대반장을 맡았습니다. 임무를 완벽히 완수하기 위해 그녀는 대원들을 이끌고 수적, 격투, 기초의료 기술 등 기능을 열심히 배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 근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민병반의 름름한 모습은 곤륜산맥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곤륜산맥의 순례길은 황무지와 자갈이 즐비하고 협곡은 깊이를 알 수 없었으며 빙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악마의 오솔길이라 불립니다. 2020년 겨울 구자리 누얼이 대원들을 이끌고 순찰하던 중 대원 레지 왕구리 다우티가 부주의로 강의 얼음 구멍에 빠져 몸 절반이 얼음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구자리 누얼은 서둘러 동료들과 함께 그녀를 구해낸 후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그녀의 몸에 감쌌습니다. 그 뒤 구자리 누얼이 앞장서서 길을 더듬으며 나갔고 대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원들이 구자리 누얼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서 10km의 거리를 5시간이나 걸으며 끝내 순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민병반 여 대원들의 신발에 모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손발은 추위로 파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3련의 목축민들은 100km 밖의 각 목장 지점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겨울마다 큰 눈으로 길이 막히면 현지 주민들은 이동의 어려움과 물자 부족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구자리 누얼과 대원들은 산과 고개를 넘어 목축민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몸이 불편한 로인을 돌봐주었고 목축민들에게 생활물자를 조달해주곤 했습니다. 2022년 겨울의 어느 날 목축민 모라 아이즈츠 마티서이티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거센 바람과 짙은 안개가 산간 지역을 뒤덮었으며 길은 얼어붙어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웠습니다. 구자리 누얼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즉시 대원들을 이끌고 응급구조 장비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얼음을 치우며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원래 20분이면 갈 길을 1시간 넘게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뒤 그녀는 로인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로인을 위급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모라이드즈는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만 하면 그녀들은 언제든지 지원의 손을 내밀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구자리 누월은 여성 민병반을 이끌고 루게로 약 5,000km를 순례하였고 순회 진로를 400여 차례 전개했으며 또 현지 직원과 주민들을 위해 건강 서류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륜 자매꽃의 사적 강연을 루케 조직하고 민족 단계는 한 가족 관련 각종 활동을 20여 차례 개최함으로써 국경 최전선에서 한마음으로 국경을 수호하는 강력한 합력을 응집했습니다. 구자리 누월 이 설력 국경의 꽃은 가장 찬란한 청춘을 골륜산 정상에 피워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을 이끌고 국경 표지석이 서 있는 곳마다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버지 세대를 이어 국경선을 지키고 산 기슭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중국 첨단 제조업 수출이 새로운 명함으로 떠오른 로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6 세계로봇대회 전시장 내 유비테크 전시 부스에서 여러 대의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로봇은 양손으로 동시에 화장품 포장 상자를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숙련되고 매끄러워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동차 부품이나 종이 상자 적재화하여 그리고 물류, 전자상거래의 소형 물품 분류 등 현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2026 세계로봇 대회에서는 이런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본 대회에는 수천 명의 중외 게스트가 참석했고 300여 개 국내외 기업과 3천여 개의 혁신 제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럽, 중동 등지에서 온 외국 구매단은 각 부스를 둘러보며 중국 로봇 기업과 협력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유비테크 최고 브랜드 책임자 단미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23%를 차지했고 고객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 분포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해외 시장 개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48개 그룹 잭 페리 회장은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물리와 지능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회사들이 인공지능 전환을 고민하고 있고 로봇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공지능로봇산업협회 김재환 사무총장은 중국은 대규모 제조 공급망, 인공지능 대형 모델 등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한 양국 간 협력 전망이 매우 밝음으로 물리적 지능을 매개로 인공지능과 지능 제조 업종 분야의 협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6 세계 로봇 대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로봇 행사 역시 중외 산업 협력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로봇 축구 월드컵에 출전하는 5개 팀을 모아 국가연합팀을 꾸려 22일 개막한 제2회 세계 휴먼 오이드 로봇 경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브라질 팀 플라비우 토니단델 단장은 우리는 다중지능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로봇 축구팀을 꾸렸다면서 로봇 간의 상호 협력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본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지에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주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로봇 월드컵 국제리사회 주장구 의장은 여러 국가와 지역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를 통해 중국산 로봇 본체를 여러 대 구매한 뒤 이를 기반으로 2차 개발을 진행하여 실험실 과학연구, 교육 등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제협력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에서 중국 로봇 기업 가속진화는 상당한 해외 구매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기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 규모는 1억 원으로 매출의 근 절반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많은 국가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외 대학들은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를 통해 로봇을 구매하여 교육, 과학연구 등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또 안전방지와 순찰검사 그리고 응접 플랫폼 등 분야의 현장 적용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속진화 해외영업 책임자 리초일은 중국 로봇 제품은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현재 해외 시장에서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더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기술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전자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 세계 출하량의 90%를 차지하고 330여 가지의 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전자학회 서효란 리 사장은 2026년 1, 4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수출이 동기 대비 210% 증가하면서 첨단 제조업 수출의 새로운 명암으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로봇은 단순 제품 수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구축자로 승격했습니다. 국내 선도 기업들은 해외 소프트웨어 대기업 과학연구기관, 현지 통합업체와 적극적으로 공동혁신을 전개하고 단순 제품 판매 대신 기술 협력, 현지화 공동 구축 방식을 통해 세계 로봇 산업사슬의 협력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 성동 기업은 지난해 해외 업무가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했으며 다수의 글로벌 선도 테크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동 기업원 공동 창업자 서결은 회사는 단순히 하드웨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최고 수준의 생태계, 동반자와 함께 작명 검증과 현지화 적응 작업을 진행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고 걱정거리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와 걱정거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일과 내 의지대로 어찌할 수 없는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 밖의 문제와 걱정을 세월에게 맡겨두는 것도 삶을 가볍게 살아가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마음이 편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심을 줄이는 법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시간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밝아오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고 위생 건강 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조여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이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 뒤에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기본 의료폭은 위생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도로 이민 건강복지를 보장하여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

생활에 대한 이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의약 보건 위생 체제 개혁을 심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이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의약 보건 위생 분야의 공급 측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인구의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이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이 현대화 건설에 부응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강건한 자태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여 기대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데 이로우며 구조를 조정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정치의 전반 국면의 안정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중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어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올리며 강대한 공공보건 위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인류가 더욱 좋은 사회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심화를 통하여 기본 공공위생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량질의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 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 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전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서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병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건강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보교한 리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권한 습금형 청소기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이를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일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이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시종 이민의 건강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하는 바 이민 대중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로부터 시작하고 이민 대중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분야부터 개선하며 이민 대중의 리그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의 최대 공약수와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면서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당의 집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생건강사업의 공익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공익성을 의료보건 위생사업의 기치에 새기고

0: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을 견제하며 서비스 체계서의 공립의료기구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고 민영병원의 발전을 선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종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고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기재를 개혁하고 소비를 확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민대중이 개혁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시대 당의 위생 및 건강사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건강사업에 대한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 반드시 기층을 중점으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의와 소의를 함께 중시하며 건강 문제를 모든 정책에 구현시켜 인민이 함께 건설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형량 가수가 부릅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매우 좋아하죠. 일부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요산소 운동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웨이트, GT와 같은 저항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혹시 매일 땀을 흠뻑 흘리며 달리는 사람과 웨이트를 하면서 푸른 힘줄이 도드라진 사람 중 누가 더 장수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차례 대규모 장기 연구가 요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췄는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웨이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까요? 2022년에 영국 운동의학 잡지에 약 10만 명의 성인 평균 연령이 71.3세였는데요. 9.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요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요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모두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무려 41%나 크게 낮아졌습니다. 같은 해 영국 운동의학 잡지에 발표된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매주 30분에서 60분간 저항 운동을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10에서 17%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암 위험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저항 운동과 함께 달리기와 같은 요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전체 사망 위험이 약 4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다시피 달리기와 웨이트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요산소 운동 플러스 저항 운동이야말로 장수로 가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조령일 가수가 부른 너는 내 계절 속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과일, 채소 속 독성물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채소에는 위험한 독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과일의 씨앗이 그런데요. 씨를 통째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씹거나 으깨서 대량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건강의료매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독이 든 과일과 채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체리씨인데요. 체리씨에는 정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체리 두 개를 씨까지 씹어먹고 10분 뒤 극심한 고열, 두통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해독 치료를 받고 정상으로 회복하긴 했는데요. 실수로 체리 하나를 통째로 삼켰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리씨는 씹어먹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배설됩니다. 다음, 사과씨입니다. 사과씨 몇 개를 실수로 먹는 것은 보통 무해합니다. 씨앗의 단단한 겉껍질이 씨 내용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씨를 으깨거나 씹거나 대량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살구와 복숭아씨 등에도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의 씨를 씹거나 으깨서 먹으면 우리 몸은 아미그달린을 시안화 물수소로 대사합니다. 이럴 때 두통, 어지러움, 불안, 혼란, 메스꺼움, 호흡곤란, 발작, 의식상실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또는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사과씨를 씹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망고의 껍질, 잎에는 독성물질인 우루시올이 들어있습니다. 우루시올은 덩굴 온나무에 들어있는 독소입니다. 온나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망고를 통째로 먹으면 붓기, 발진,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견과류인 캐슈. 네, 여고라고 하는데요. 껍질에도 우루시올이 들어있습니다. 찌면 독소가 없어집니다. 생캐슈를 먹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생강낭콩인데요. 콩 품종 가운데 렉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붉은색을 띠는 생강낭콩입니다. 렉틴은 심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생강낭콩 4개에서 5개를 먹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강낭콩을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합니다. 김성림 가수가 부른 사랑의 향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35년 음악 인생, 세월 넘어 다시 올리는 연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연변대학 예술학원 김순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아리랑 전승인이자 서리꾼이자 연변대학 예술학원 보교수인 김순희 가수의 연변 작품 음악회 소리와 세월 시간을 노래 담다가 열렸습니다. 19세 때 님도 동실 나도 동실로 데뷔한 김순희 씨는 지금까지 100여 수에 달하는 연변 노래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소화해내며 연변 음악의 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민족 음악풍의 연변 가요는 그에게 예술적 뿌리이자 삶의 지표와도 같은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35년간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이자 그동안 응원해준 모든 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자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발걸음을 내다보는 전망이자 제자, 관객과 함께하는 나눔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연변 가요, 자작곡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완성하는 합동 무대까지 풍성하게 구성된 이번 공연은 어느 때보다도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전통 가요 외길을 걸어온 그녀의 음악 신념과 이번 공연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봅시다. 솔직히 노래를 시작할 땐 그냥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제 인생이 되었고 제 인생이 음악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에는 35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는 예술 분위기가 짙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를 꿈꿨던 어머니와 화극을 하셨던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그는 어릴 적부터 춤이 좋았습니다. 무용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나 춤의 길에서 락방하며 예술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어머니는 줄곧 딸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수의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한 아픔이 있으셨던 터라 제가 대신 노래를 하길 바랬었죠. 물론 예술이란 단순히 땀과 정성만으로 그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과 감각이 뒤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타는 노력을 기울여도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재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가 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노래를 배우러 갔을 때까지도 저는 노래보다 춤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계몽 스승이신 고 림명옥 선생님께서 제 노래를 듣자마자 넌 노래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그 말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라도 김순희 가수는 집안의 음악 유전자를 타고났던 셈입니다. 거기다 스승의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6살 그렇게 전통민요의 길에 들어선 그는 이후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피타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노력의 결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2년 그는 길림예술학원 연변분원에 첫 본과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분의 인생 멘토를 만났습니다. 바로 전화자 은사님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가장 큰 가르침과 사랑을 주신 전화자 은사님이 이번 음악회에 오실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김순희 가수. 은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진정한 조문 음악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춤이 좋았지만 노래를 선택한 이상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인재를 아끼고 키워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그 열정이 저를 서서히 바꾸었죠.
음악이 점점 더 좋아졌고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면서 그는 더 넓은 음악 세계를 꿈꾸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료학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랴, 틈틈이 알바를 하랴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을 지나 그는 2002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생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배운 걸 고향에 와서 전수해야겠다는 생각을 안고 돌아온 그는 이듬해부터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양성해낸 제자들만 해도 근 80명에 이릅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몰랐는데 이제는 음악이 고초입니다. 35년 동안 음악의 길을 걸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사회에서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제자들은 풍년과 감조타령, 오돌떡을 무대에 올리며 스승의 음악 세계를 함께 그려낼 예정입니다. 조카 공연을 위해 달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매번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라고 뭉클해집니다. 김순희 가수는 타고난 리듬감으로 전통민요의 장단을 살리는데 탁월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그에게 곡을 맡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란 그의 진심은 관객들에게 전해졌고 특히 한족 팬들이 요동 많습니다. 오늘은 몰라도 노래가 전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들을 때마다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음악은 오늘을 넘어선다는 걸 다시 깨닫죠. 감옥사에서 강서에서 외국에서 팬들이 찾아오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올 때마다 노래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래가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기분은 진짜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더불어 아리랑 주급 전승인이기도 한 그는 전통민요와 연변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아름다운 가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 속에서 잘 불려지고 오래도록 전승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변 가요에 대한 편견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변 음악은 촌스럽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음악인들이 보상도 없이 우리 음악을 지켜왔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는 내 고향 푸른 마을, 신년가, 5월 단오, 우리네 소리 등 연변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곡들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밉니다. 우리 음악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리랑 전승인으로서, 소리꾼으로서, 음악 교수로서 저는 단 한순간도 연변 가수라는 자긍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열게 된 목적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35년 동안 저에게 노래를 주고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는 수백 곡을 불렀지만 시간이 짧아 16곡밖에 무대에 올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밝혔습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암투병기였습니다. 세 차례 걸친 대수술과 그 뒤를 이은 회복의 나날은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음악이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음악이라는 끈이 계속 이어졌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있었기에 살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는 대신 병상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며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락을 되뇌이며 어둠을 견뎌낸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무대에 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노래에 담아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그는 이번 음악회에서 연변 사람, 아름다운 연길 등 고향을 노래한 곡들로 관객과 소통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단단하게 덧붙입니다. 그냥 음악의 길을 계속 걸을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우리 음악을 알리고 전승에 조그만 힘을 보태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행복입니다.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 피날레는 잘 꾸려보시라는 곡입니다. 세월을 넘어 앞으로도 아름답게 울려 퍼질 김순희 가수의 이 노래가 듣는 이들이 행복한 삶을 잘 꾸려나가는 데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럼 김순희 가수의 잘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집사광익입니다. 몰집의 생각사, 넓을 광 더할 익으로 풀이되는 집사광익은 생각을 모아 릭을 더한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릭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갈량은 27세 되던 해에 료비를 보살피며 출사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증원 일대를 통일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갈량은 한나라 왕실을 회복하고 중원을 평정하기 위해 6차례나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했습니다. 북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돌발적인 습격을 당할까 우려하여 대군을 이끌고 호수를 건너 오로지 들어가 그곳에 사는 이민족들을 위로하며 련맹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민족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남만 지역의 왕인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모두 풀어준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에 감격한 맹획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으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제갈량은 50세가 된 해에 남부 지역을 평정하고 얼마 후 위나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제갈량은 출병을 앞두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걱정해 청나라 후주인 료손에게 위, 촉, 오, 삼국의 정세와 청나라 군대의 전략이 담긴 상조문을 올렸습니다. 이 상조문에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백성을 걱정하는 제갈량의 진심이 구구절절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작전이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오륨이 닥치기 마련이듯 첫 북벌에서 대장마속의 어긋난 행동 때문에 가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진창 촌투에서는 식량이 바닥나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하여 퇴각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제갈량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앞의 전투와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계획적이며 지혜롭기로 종평이 나 있었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호세를 부리지 않았고 여러 관료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일은 무무 대신들과 의논한 후에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반포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으며 진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군의 리기 되는 의견은 널리 받아들이고 집사광익, 즉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정확한 의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정과 백성에게 도움이 되어야 좋은 대신이라 생각했던 제갈량은 많은 사람의 지혜에 눈과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집사광익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각지에서 새 동력 육성과 기존 동력 갱신 관계를 통일 계획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 1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1: 전국정협 14기 상무위원회 18차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0: 한정 국가부주석이 인도 국가안전고문이며 중국인도 국경문제 인도측 특별대표인 도발을 만났습니다.
1: 카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에 200억 달러 규모의 대등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습니다.
0: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습금평 총송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각에 과학기술 혁신의 긴박감과 사명감을 증강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으며 마지막 슈팅을 잘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이 혁신 주도 발전 전략과 신구 동족 전환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중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존 성장 동력을 갱신하는 관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지도 혁신의 쌍두마차를 견제함으로써 전통산업은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넘치고 신흥산업은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방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산업은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경로를 개척하게 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위한 막강한 동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대경유전 제3체유 공장 제8작업구에서 무인기와 레이더 등 장비로 구성된 지상공중 통합순찰 네트워크가 9평방킬로미터의 작업구에 대해 24시간 전자동 관측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진홍 씨는 디지털 지능화 전환이 자신의 업무에 가져온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호진홍 씨는 예전에 작업구를 순찰하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거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화 개혁이 진행되면서 호진홍 씨는 무인기 조종사가 되었고 지금은 중앙통제실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며 갱내의 이상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능의 전환은 노동자들의 행복감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유전 생산에 동력을 부여하고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현재 대형 유전의 디지털화 보급률은 97.2%에 달하고 생산 대응 시간은 평균 8시간에서 15분 내로 단축됐습니다. 대형 유전 제3체유 공장 제8작업구 양화광 부사장은 현재 지상 지하 1차와 지능 체유 작업구를 건설해 주소, 체유, 집송, 자료 분석 지역, 자료 운영을 실현하고 인력 예비를 충분히 해방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혁신을 잡는 것이 발전을 잡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미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발전은 선차적 과업이고 인재는 제1 자원이며 혁신은 제1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이 만약 혁신 주도 발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신구 동력의 순조로운 전환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첨단 장비 제조, 고도 기술 제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새로운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장대하면서 공업 경제가 동력 혁신, 구조 최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총공정사 왕위명은 제조업 중점 산업 사슬의 고품질 발전 행동, 중대 기술 개조 성격과 대규모 설비 갱신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해 신구 동력의 평온한 조란을 다그치고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키며 공업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자 신구 동력 전환의 가속기입니다. 인간 기계 공생, 생산 수요 융합을 주제로 한 2026 세계 로봇 대회가 최근 북경 역장에서 열렸습니다. 48개 조항기업이 처음으로 단체 형식으로 참가하여 원소에서 완제품까지의 전반 사슬에 이르는 배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기업 전시 부스에서 키가 3m인 액압 전기 혼합 동료 슈퍼 호모노이드 로봇이 중량물 탑재와 정밀 조작의 결합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핵 방사선 10,000m 심의 고압에도 견디는 등 기능을 과시했습니다. 기업의 양도 사장은 로봇이 슈퍼맨처럼 인류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신시대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요효 발명 특허 수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최첨단 분야 특허물 다그쳐 축적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점 창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가지속재산권 전략기획사 량심신 사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은 바로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가치 특허 중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 비중이 70%를 넘었으며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신흥산업의 질적 확대와 미래 산업의 배치 실향에 더 강력한 혁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 들어 외부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국내 경제 운영이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종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견지하고 혁신 주도 발전을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우세를 육성함으로써 경제가 동력 혁신, 구조 최적화의 발전시를 보였습니다. 국가통계국 부룽휘 총경제사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며 신구 동력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내수를 힘써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한편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활력을 진작시켜 경제가 지속적으로 동력 혁신과 구조 최적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 1차 전원회의가 25일 오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의료보장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총빈 부주임위원회 보고와 경작지 보호와 품질제고법 초안 심의 결과 그리고 농업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신춘영 주임위원회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국방동원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라구원 부주임위원회 보고, 변호사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원석영 부주임위원회 보고, 그리고 기업 파산법 개정 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왕홍상 부주임위원회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원석영 부주임위원회 보고와 수자원법 개정 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총빈 부주임위원회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국무원은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을 상정해 심의할 때에 관한 의안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하영 부장이 관련 의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 성엽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5일 오전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의는 민생 보장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하자를 주제로 협상 논의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개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하리뽕이 초청을 받고 회의 참석해 보고를 했습니다. 하리뽕은 민생 보장과 개선 강도를 높여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때 대한 습근평 총속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 배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을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사업 실천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품질의 완전 고용 촉진, 소득 분배 제도 완비화, 사회 보장 체계 건조나 부동산 고품질 발전,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등면에서 중점 민생사업 임무를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전국 정협 부주석인 석태봉이 개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석태봉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탄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정치적 요구라고 표했습니다. 정협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책 사유주의 사상을 지도로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 결측과 배치를 참답게 리행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절실히 제고해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민생 보상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때 대한 체계적 구상과 전략적 배치에 초점을 맞춰 국가 중대사와 민중 관심사를 둘러싸고 깊이 협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막회는 2026년 상반기 전국정협 사업 상황에 관한 전국정협 주석회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등이 관련 의제에 대해 보고와 설명을 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25일 북경에서 인도 국가안전고문이며 중국인도 국경문제 인도 측 특별대표인 도바를 만났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지난 2년간 습근평 주석과 모디 총리가 카잔 전진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인도 관계 발전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관계를 회복과 개선의 궤도로 복귀하도록 이끌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인접한 발전 도상 대국이자 중요한 신흥 경제체로서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함께 잘 리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고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 통제하여 중국과 인도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도발은 모디 총리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이 거둔 거대한 발전 성취를 존경하고 감탄한다고 표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두 대경제체로서 인도와 중국의 협력은 역사적 기회에 직면해 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국경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쌍무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0: 교통운수부가 25일 2026년 교통강국 건설 추진 대회를 개최하고 교통강국 건설 추진 보고서 2025 등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의 교통 기반 시설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종합 립체 교통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1대1로 공동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강국건설 추진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25년 교통강국 시범 성과가 풍성했으며 기반시설 네트워크는 더 완비되고 운수서비스 보장은 질과 효율의 이중성장을 이룩했으며 대외개방 협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국가종합립체교통망의 주골격 완성률은 작년 말 기준 91%에 달했고

0: 교통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완성액은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 기반시설 고도화와 디지털화 개소 투자 비중은 33.2%로 상승했습니다. 교통운수부 류희 부장은 지난해 약 2천억 원의 교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물류 총비용의 GDP 대비 비중은 13.9%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4% 이하로 떨어진 최고 수준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신에너지 중형 트럭 판매량은 약 15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15차 5인은 전망 계획 시기 교통운수 발전은 전면적 전환의 새로운 단계 진입했습니다. 종합립체 교통망과 물류망 건설을 통합 추진하고 특히 요강 계획에 명시된 109개 중대 프로젝트 중교통운수에 관계되는 프로젝트는 조속히 사전 작업을 전개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하며 사천 서장 철도, 독산자 주차 고속도로, 삼육 수운 신통로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야 합니다. 또한 일련의 상징적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25일 소식 발표회를 열어 제26회 중국 국제 투자 무역 상담회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복건성 함운시에서 개최되며 현재 상담회 제반 준비 작업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투자 조제를 깊이 파고들며 중국의 투자, 중국의 투자, 국제 투자 등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일련의 투자 특별 과제와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공공 제품과 전문 투자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 초대 규모 시장의 우세와 산업 혁신 발전 기회를 전면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상무부 보도대변인이며 부부장 겸 국제무역 담판 부대표인 릉격은 이번 상담회는 처음으로 쌍주빈국을 설치하게 되어 핀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빈국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담회의 국제적 열기와 량방향 투자의 두드러진 특성을 반영합니다. 현재 123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이 참가 등록을 했고 60개 나라와 지역이 전시 부스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상담회는 전문화 특색이 한결 더 선명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력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릉격 부부장은 인민은행 다국청산회사가 전문 구역을 설치하여 70여 개 종외 자본은행을 집결시키고 기업의 글로벌 배치에 양질의 다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전국 노령모범 은옥진과 미국인 사컬숙기가 얼마 전 재회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삼북 방우림 공정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여전히 황사가 휘몰아치던 마우스 사막은 현재 만무 오아시스로 탈바꿈했습니다. 록세 기적의 배후에는 대대손손 이어진 사막 퇴치사업 종사자들의 신근한 노동과 굳건한 의지가 자리했습니다. 특별기회 모래바다 속집 오늘은 즐거운 재회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6년 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한 사콜스키는 마우우수 사막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옥진은 사콜스키와의 재회를 굳건히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은옥진은 사콜스키가 지원한 5천 달러를 전부 사막 퇴치에 돌렸고 지금은 사막이 광활한 숲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1985년 레몽골 마우우수 사막에 시집을 온 은옥진은 황사가 몰아치는 정경을 보고 나무를 심다가 지쳐 죽을 지언정 절대 모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사막 퇴치와 식수조림의 길에 나섰습니다. 1999년 중국에서 교편을 잡던 미국 교사 사콜스키가 은옥진 부부의 사막 퇴치 이야기를 듣고 기금회를 통해 사막 조림에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은옥진은 장갑 속에 돈을 넣고 하루 밤낮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은옥진은 당시 정월인지라 장갑을 끼고 있었고 장갑 낀 손에 돈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라도 할까 봐 이튿날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장갑을 벗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초는 사콜스키가 마우우스를 찾았을 때 은옥지는 이미 5천 달러로 묘목 5만 그루를 샀습니다. 그때 은옥지는 몇 해가 지나서 꼭 숲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은옥지는 내가 한 고생은 나무가 알고 모래가 알겠지만 세인이 알게 되리라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걸쳐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토록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푸른 하늘과 푸른 땅과 푸른 물을 사랑하고 있으니 흡족하다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가운데 수입은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조 7,100억 원, 리온 총액은 동기 대비 19.3% 성장한 1조 7,900억 원, 그리고 성장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10.3%포인트 빨랐습니다.
0: 캐나다 연방 정부가 25일 미국 상품 700여 종에 대해 2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54억 달러 규모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민걸, 김홍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자력 건설을 재차 검토하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디의 최대 전력업체인 와팀팔 그룹이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사를 선정해 스웨디의 소해안에 소형 모듈화 원자로 3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비 용량이 1410메가와트, 연간 발전량이 12테라와스틴 이 원자로의 전력 생산량은 스웨디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8%를 점합니다. 첫 설비는 2035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40여 년 만에 가동하는 첫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는 스웰링계가 원자력 건설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음을 뜻합니다. 북유럽 장관 리사회 산하의 북유럽 에너지 연구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본세기 종료까지 북유럽 국가의 전력 수요가 2.2배 내지 2.6배 증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유발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북유럽 여러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정부가 2023년에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면서 40여 년간 이어진 원자력 교제 정책을 끝내고 역내에서 원자로를 최대 10만 기만 확보한다는 교제를 취소했습니다. 핵안전 공약에 따라 2025년에 제출한 제10차 국가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신규 원자로 허가심사 비준 제도를 개혁하고 핵폐기물 관리체계와 응급준비기제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법안을 채택해 원자력 발전 투자 용자와 위험부담 분담 기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기후환경장관 로미나 불모 후타리는 안전, 안보, 핵 보장을 확보하는 전자에 스웨덴 정부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마르크는 현재 원자력 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마르크의 기후와 에너지 004부는 2026년 1월 신형 원자력 기술 분석 임무서를 발표하고 신형 원자력 기술의 성숙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핵 안전 감독 관리 체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인재, 역내 에너지 시스템에 접속한 후의 평가 등에 따라 향후 원자력 금지령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리에서

0: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원자력 회사는 소형 모듈화 원자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2월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중부에 위치한 공업단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공식 승인하면서 노르웨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이 처음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노선 면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건설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단일 설비 용량이 작으며 공업 장면에 적합해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핀란드 과학창조회사가 출시한 LDR 50 원자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와트시당 2.4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가 배출하는 탄소의 0.85%, 석탄의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 원자로는 운행 온도와 압력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낮고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더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로를 15기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관련 회사는 스웨리의 볼스카 발지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원자로 건설은 이르면 2029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북유럽 에너지 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 발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의 주요 전력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날씨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은 원자력 플러스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웨리의 국가전력망 전력시스템 관계자 빅토리아 네만은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륙상 풍력과 태양광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 효율이 높은 대체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수력 발전은 전력 시스템에 장기적 용량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원자력협회 집행리사 해리 발리오니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재차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체계의 변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건설의 재검토는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에 김홍하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0: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권륜산 정상에 피어난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중국 첨단 제조업 수출이 새로운 명함으로 떠오른 로봇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0부 우뚝 서성 관문과 험준한 길은 초롱성 갔더라 국가안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 이 말은 려조겸의 동래바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려조겸은 남송식 리학가이고 문학가입니다. 이 두 마디 말은 천하의 각종 세력은 쇠퇴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강성하는 것이 있기에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만약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안정과 화합도 파괴되고 후퇴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려조겸의 이 두 문구는 역사사건 개구회합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기원전 651년 제황공은 송, 로, 정, 허 등 제후들을 소집해 개구에서 회합했습니다. 개구회합에서 제환공은 여러 제후국을 대표해 함께 준수해야 할 동맹협약을 선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제후국의 흉작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국을 팔지 않는 등의 규칙을 금지하고 통일된 준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제환공이 여러 번 소집한 제후회맹 중 가장 성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환공의 폐합이 정점에 달했음을 상징하며 따라서 제환공은 중원의 첫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려조겸이 동래바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한 것은 제환공이 점차 일떠서면서 중원 패수로 되는 과정이 아니라 제환공이 개구회합 후 점차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제환공의 유력한 조수 관중이 병이 위중해신대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관종이 림종하기 전 제환공은 여가, 수조, 개방 등을 중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관중은 반오이 반대했습니다. 관중은 이 세 사람의 행위는 상식에 맞지 않다며 꼭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래하면 원래 위나라 국군의 장자인 개방은 위나라 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곁에서 시중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나라의 국군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필시 노리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중용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관종이 별세한 후 제환공은 초반에는 관중의 말을 듣고 습붕을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쉽게도 습붕은 열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가, 수조, 개방이 수도를 떠난 후 제환공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농담도 하지 않았으며 웃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미 한평생 고생했는데

0: 외도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헌공은 관중의 조언을 읽고 이 세 사람을 다시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헌공이 병이 위중해지자 이 세 사람은 저들이 섬기는 귀족 자제를 부추겨 통치권을 쟁탈하고 제헌공을 궁전에 가두었습니다. 최종 제헌공은 굶어 죽었고 제나라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춘추 말기에 이르러 제나라의 정권은 전시에 의해서 대체되는데 이를 역사적으로 전시대제라고 합니다. 제헌공과 그의 후손들이 나라와 기반을 모두 잃은 사례는 나라가 아무리 강성하다 해도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리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부퇴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정 운영에서는 평안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면 세계는 백년 부류의 대변국에 처해 있고 우리는 전례없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천하의 형세는 강성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천하의 다스림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리치를 시시각각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 병어근인 습근병이 저하는 전고 제10부 우뚝서성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롱성 갔다라 국가안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곤륜산 정상에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구자리 누울 아블라는 여러 국경 구역을 돌며 순례를 합니다. 그녀는 길을 가면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편 국경을 순례하는 길에 늘 목축민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로인들이 혈압을 재주고 집안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대행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둡니다. 1996년생인 구자리 누얼은 현재 신강 생산 건설 병투한 제3사 두무수컷이 가르길리크 제2목장 제3련의 당지부 부석입니다. 2018년에 석화자 대학을 졸업할 당시 주변 대부분 친구들은 도시에 남기를 선택했지만 그녀는 주동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제3련에 와서 민병 국경경비대원으로 되었습니다. 구자리 누얼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평생 국경을 지켜오셨다면서 이제는 자기가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라고 말합니다. 구자리 누얼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우리 발밑의 땅은 모두 조국의 땅이기 때문에 병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선에 위치한 제3련은 자외선이 강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순찰하고 지키는 것은 3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과거 국경 순찰과 경비 임무는 모두 남성들이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생산 임무가 자주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자리 누얼은 자진해서 련 지도부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여성 민병반을 조직하여 국경선 순례와 경비에 나섰습니다. 2019년 상급의 비준을 받아 여성 민병반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고 구자리 누얼이 초대반장을 맡았습니다. 임무를 완벽히 완수하기 위해 그녀는 대원들을 이끌고 추적, 격투, 기초의료 기술 등 기능을 열심히 배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 근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민병반의 름름한 모습은 곤륜산맥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곤륜산맥의 순례길은 황무지와 자갈이 즐비하고 협곡은 깊이를 알 수 없었으며 빙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악마의 오솔길이라 불립니다. 2020년 겨울 구자리 누얼이 대원들을 이끌고 순찰하던 중 대원 레지 왕구리 다우티가 부주의로 강의 얼음 구멍에 빠져 몸 절반이 얼음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구자리 누얼은 서둘러 동료들과 함께 그녀를 구해낸 후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그녀의 몸에 감쌌습니다. 그 뒤 구자리 누얼이 앞장서서 길을 더듬으며 나갔고 대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원들이 구자리 누얼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서 10km의 거리를 5시간이나 걸으며 끝내 순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민병반 여대원들의 신발에 모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손발은 추위로 파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3련의 목축민들은 100km 밖의 각 목장 지점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겨울마다 큰 눈으로 길이 막히면 현지 주민들은 이동의 어려움과 물자 부족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구자리 누얼과 대원들은 산과 고개를 넘어 목축민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몸이 불편한 로인을 돌봐주었고 목축민들에게 생활물자를 조달해주곤 했습니다. 2022년 겨울의 어느 날 목축민 모라 아이즈츠 마티서이티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거센 바람과 짙은 안개가 산간지역을 뒤덮었으며 길은 얼어붙어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웠습니다. 구자리 누얼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즉시 대원들을 이끌고 응급구조 장비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얼음을 치우며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원래 20분이면 갈 길을 1시간 넘게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뒤 그녀는 로인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로인을 위급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모라이드즈는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만 하면 그녀들은 언제든지 지원의 손을 내밀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구자리 누월은 여성 민병반을 이끌고 루게로 약 5,000km를 순례하였고 순회 진로를 400여 차례 전개했으며 또 현지 직원과 주민들을 위해 건강 서류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륜 자매꽃의 사적 강연을 루케 조직하고 민족 단계는 한 가족 관련 각종 활동을 20여 차례 개최함으로써 국경 최전선에서 한마음으로 국경을 수호하는 강력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구자리 누월 이 설력 국경의 꽃은 가장 찬란한 청춘을 곤륜산 정상에 피워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을 이끌고 국경 표지석이 서 있는 곳마다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버지 세대를 이어 국경선을 지키고 산 기슭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웃 뉴스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우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중국 첨단 제조업 수출이 새로운 명함으로 떠오른 로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2026 세계로봇대회 전시장 내 유비테크 전시 부스에서 여러 대의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로봇은 양손으로 동시에 화장품 포장 상자를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숙련되고 매끄러워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동차 부품이나 종이 상자 적재화하여 그리고 물류, 전자상거래의 소형 물품 분류 등 현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2026 세계로봇 대회에서는 이런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본 대회에는 수천 명의 중외 게스트가 참석했고 300여 개 국내외 기업과 3천여 개의 혁신 제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럽, 중동 등지에서 온 외국 구매단은 각 부스를 둘러보며 중국 로봇 기업과 협력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유비테크 최고 브랜드 책임자 단미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23%를 차지했고 고객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 분포해 있다고

0: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해외 시장 개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48개 그룹 잭 페리 회장은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물리와 지능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회사들이 인공지능 전환을 고민하고 있고 로봇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공지능로봇산업협회 김재환 사무총장은 중국은 대규모 제조 공급망, 인공지능 대형 모델 등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한 양국 간 협력 전망이 매우 밝으므로 물리적 지능을 매개로 인공지능과 지능제조 업종 분야의 협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6 세계 로봇 대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로봇 행사 역시 중외 산업 협력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로봇 축구 월드컵에 출전하는 5개 팀을 모아 국가연합팀을 꾸려 22일 개막한 제2회 세계 휴먼 오이드 로봇 경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브라질 팀 플라비우 토니단델 단장은 우리는 다중지능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로봇 축구팀을 꾸렸다면서 로봇 간의 상호 협력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본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지에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주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로봇 월드컵 국제리사회 주장구 의장은 여러 국가와 지역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를 통해 중국산 로봇 본체를 여러 대 구매한 뒤 이를 기반으로 2차 개발을 진행하여 실험실 과학연구, 교육 등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제협력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에서 중국 로봇 기업 가속진화는 상당한 해외 구매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기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 규모는 1억 원으로 매출의 근 절반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많은 국가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외 대학들은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를 통해 로봇을 구매하여 교육, 과학연구 등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또 안전방지와 순찰검사 그리고 응적 플랫폼 등 분야의 현장 적용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속진화 해외영업 책임자 리초일은 중국 로봇 제품은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현재 해외시장에서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더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기술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전자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 세계 출하량의 90%를 차지하고 330여 가지의 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전자학회 서효란 리사장은 2026년 1, 4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수출이 동기 대비 210% 증가하면서 첨단 제조업 수출의 새로운 명암으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로봇은 단순 제품 수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구축자로 승격했습니다. 국내 선도 기업들은 해외 소프트웨어 대기업 과학연구기관, 현지 통합업체와 적극적으로 공동혁신을 전개하고 단순 제품 판매 대신 기술 협력, 현지화 공동 구축 방식을 통해 세계 로봇 산업사슬의 협력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 성동 기업은 지난해 해외 업무가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했으며 다수의 글로벌 선도 테크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동 기업원 공동 창업자 서결은 회사는 단순히 하드웨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최고 수준의 생태계, 동반자와 함께 장면 검증과 현지화 적응 작업을 진행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최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고 걱정거리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와 걱정거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일과 내 의지대로 어찌할 수 없는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 밖의 문제와 걱정을 세월에게 맡겨두는 것도 삶을 가볍게 살아가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마음이 편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심을 줄이는 법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밝아오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총서에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고 위생건강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조여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이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 뒤에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도로 이민 건강복지를 보장하여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생활에 대한 이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하여 의약보건 위생 분야의 공급 측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인구의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이 현대화 건설에 부응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강건한 자태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여 기대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데 리로우며 구조를 조정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정치의 전반 국면의 안정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중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 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호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 올리며 강대한 공공보건 위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0: 경제 및 사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인류가 더욱 좋은 사회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심화를 통하여 기본 공공위생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량질의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전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서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보교한 리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권한 습금평 정서기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이를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시종 인민의 건강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하는 바 인민 대중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로부터 시작하고 인민 대중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분야부터 개선하며 인민 대중의 리그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의 최대 공약수와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면서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당의 집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생건강사업의 공익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공익성을 의료보건위생사업의 기치에 새기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을 견제하며 서비스체계서의 공립의료기구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고 민영병원의 발전을 선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종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고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기재를 개혁하고 소비를 확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민 대중이 개혁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시대 당의 위생 및 건강사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 건강사업에 대한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 반드시 기층을 중점으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의와 소의를 함께 중시하며 건강 문제를 모든 정책에 구현시켜 인민이 함께 건설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형량 가수가 부릅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매우 좋아하죠. 일부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요산소 운동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웨이트, GT와 같은 저항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혹시 매일 땀을 흠뻑 흘리며 달리는 사람과 웨이트를 하면서 푸른 힘줄이 도드라진 사람 중 누가 더 장수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차례 대규모 장기 연구가 요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췄는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웨이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까요? 2022년에 영국 운동의학 잡지에 약 10만 명의 성인 평균 연령이 71.3세였는데요. 9.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요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요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모두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무려 41%나 크게 낮아졌습니다. 같은 해 영국 운동의학 잡지에 발표된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매주 30분에서 60분간 저항 운동을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10에서 17%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암 위험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저항 운동과 함께 달리기와 같은 요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전체 사망 위험이 약 4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다시피 달리기와 웨이트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요산소 운동 플러스 저항 운동이야말로 장수로 가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조령일 가수가 부른 너는 내 계절 속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과일, 채소 속 독성물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채소에는 위험한 독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과일의 씨앗이 그런데요. 씨를 통째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씹거나 으깨서 대량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건강의료매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독이 든 과일과 채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체리씨인데요. 체리씨에는 정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체리 두 개를 씨까지 씹어먹고 10분 뒤 극심한 고열, 두통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해독 치료를 받고 정상으로 회복하긴 했는데요. 실수로 체리 하나를 통째로 삼켰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리씨는 씹어먹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배설됩니다. 다음, 사과씨입니다. 사과씨 몇 개를 실수로 먹는 것은 보통 무해합니다. 씨앗의 단단한 겉껍질이 씨 내용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씨를 으깨거나 씹거나 대량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살구와 복숭아씨 등에도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의 씨를 씹거나 으깨서 먹으면 우리 몸은 아미그달린을 시안화 물수소로 대사합니다. 이럴 때 두통, 어지러움, 불안, 혼란, 메스꺼움, 호흡곤란, 발작, 의식상실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또는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사과씨를 씹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망고의 껍질, 잎에는 독성물질인 우르시올이 들어있습니다. 우르시올은 덩굴 온나무에 들어있는 독소입니다. 온나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망고를 통째로 먹으면 붓기, 발진,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견과류인 캐슈. 네, 여고라고 하는데요. 껍질에도 우르시올이 들어있습니다. 찌면 독소가 없어집니다. 생캐슈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생강낭콩인데요. 콩 품종 가운데 렉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붉은색을 띠는 생강낭콩입니다. 렉틴은 심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생강낭콩 4개에서 5개를 먹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강낭콩을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합니다. 김성림 가수가 부른 사랑의 향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35년 음악 인생, 세월 넘어 다시 올리는 연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연변대학 예술학원 김순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아리랑 전승인이자 서리꾼이자 연변대학 예술학원 보교수인 김순희 가수의 연변 작품 음악회 서리와 세월 시간을 노래 담다가 열렸습니다. 19세 때 님도 동실 나도 동실로 데뷔한 김순희 씨는 지금까지 100여 수에 달하는 연변 노래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소화해내며 연변 음악의 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민족 음악풍의 연변 가요는 그에게 예술적 뿌리이자 삶의 지표와도 같은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35년간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이자 그동안 응원해준 모든 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자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발걸음을 내다보는 전망이자 제자, 관객과 함께하는 나눔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연변 가요, 자작곡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완성하는 합동 무대까지 풍성하게 구성된 이번 공연은 어느 때보다도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전통가요 몇 길을 걸어온 그녀의 음악 신념과 이번 공연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봅시다. 솔직히 노래를 시작할 땐 그냥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제 인생이 되었고 제 인생이 음악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에는 35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는 예술 분위기가 짙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를 꿈꿨던 어머니와 화극을 하셨던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그는 어릴 적부터 춤이 좋았습니다. 무용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나 춤의 길에서 락방하며 예술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어머니는 줄곧 딸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수의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한 아픔이 있으셨던 터라 제가 대신 노래를 하길 바랬었죠. 물론 예술이란 단순히 땀과 정성만으로 그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과 감각이 뒤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타는 노력을 기울여도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재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가 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노래를 배우러 갔을 때까지도 저는 노래보다 춤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계몽 스승이신 고 림명옥 선생님께서 제 노래를 듣자마자 넌 노래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그 말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라도 김순희 가수는 집안의 음악 유전자를 타고났던 셈입니다. 거기다 스승의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6살 그렇게 전통민요의 길에 들어선 그는 이후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피타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노력의 결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2년 그는 길림예술학원 연변분원에 첫 본과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분의 인생 멘토를 만났습니다. 바로 전화자 은사님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가장 큰 가르침과 사랑을 주신 전화자 은사님이 이번 음악회에 오실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김순희 가수. 은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진정한 조문 음악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춤이 좋았지만 노래를 선택한 이상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인재를 아끼고 키워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그 열정이 저를 서서히 바꾸었죠.
음악이 점점 더 좋아졌고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면서 그는 더 넓은 음악 세계를 꿈꾸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료학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랴, 틈틈이 알바를 하랴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을 지나 그는 2002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생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배움갈 고향에 와서 전수해야겠다는 생각을 안고 돌아온 그는 이듬해부터 모교에서 호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양성해낸 제자들만 해도 근 80명에 이릅니다. 노래를 시작할 때 몰랐는데 이제는 음악이 곧 저입니다. 35년 동안 음악의 길을 걸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사회에서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제자들은 풍년과 감조타령, 오돌독을 무대에 올리며 스승의 음악 세계를 함께 그려낼 예정입니다. 축하 공연을 위해 달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매번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라고 뭉클해집니다. 김순희 가수는 타고난 리듬감으로 전통민요의 장단을 살리는데 탁월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그에게 곡을 맡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란 그의 진심은 관객들에게 전해졌고 특히 한족 팬들이 요동 많습니다. 오늘은 몰라도 노래가 전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들을 때마다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음악은 오늘을 넘어선다는 걸 다시 깨닫죠. 감옥사에서 강소에서 외국에서 팬들이 찾아오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올 때마다 노래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노래가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기분은 진짜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더불어 아리랑 주급 전승인이기도 한 그는 전통민요와 연변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아름다운 가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 속에서 잘 불려지고 오래도록 전승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변 가요에 대한 편견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변 음악은 촌스럽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음악인들이 보상도 없이 우리 음악을 지켜왔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는 내 고향 푸른 마을, 신년가, 5월 단오, 우리네 소리 등 연변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곡들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밉니다. 우리 음악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리랑 전승인으로서, 소리꾼으로서, 음악 교수로서 저는 단 한순간도 연변 가수라는 자긍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열게 된 목적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35년 동안 저에게 노래를 주고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는 수백 곡을 불렀지만 시간이 짧아 16곡밖에 무대에 올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밝혔습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암투병기였습니다. 세 차례 걸친 대수술과 그 뒤를 이은 회복의 나날은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음악이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음악이라는 끈이 계속 이어졌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있었기에 살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는 대신 병상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며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락을 되뇌이며 어둠을 견뎌낸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무대 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노래에 담아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그는 이번 음악회에서 연변 사람,
아름다운 연길 등 고향을 노래한 곡들로 관객과 소통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단단하게 덧붙입니다. 그냥 음악의 길을 계속 걸을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우리 음악을 날리고 전승에 조그만 힘을 보태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행복입니다. 음악회 대미를 장식한 피날레는 잘 꾸려보시라는 곡입니다. 세월을 넘어 앞으로도 아름답게 울려퍼질 김순희 가수의 이 노래가 듣는 이들이 행복한 삶을 잘 꾸려나가는 데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럼 김순희 가수의 잘 꾸려보세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집사광익입니다. 몰집의 생각사, 넓을 광, 더할 익으로 풀이되는 집사광익은 생각을 모아 릭을 더한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릭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갈량은 27세 되던 해에 료비를 보살피며 출사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증원 일대를 통일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갈량은 한나라 왕실을 회복하고 중원을 평정하기 위해 6차례나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했습니다. 북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돌발적인 습격을 당할까 우려하여 대군을 이끌고 호수를 건너 오로지 들어가 그곳에 사는 이민족들을 위로하며 련맹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민족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남만 지역의 왕인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모두 풀어준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에 감격한 맹획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으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제갈량은 50세가 된 해에 남부 지역을 평정하고 얼마 후 위나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제갈량은 출병을 앞두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걱정해 청나라 호주인 료손에게 위, 촉, 오, 삼국의 정세와 청나라 군대의 전략이 담긴 상조문을 올렸습니다. 이 상조문에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백성을 걱정하는 제갈량의 진심이 구구절절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작전이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듯 젖 북벌에서 대장마속의 어긋난 행동 때문에 가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진창 촌투에서는 식량이 바닥나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하여 퇴각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제갈량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앞의 전투와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계획적이며 지혜롭기로 종평이 나 있었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호세를 부리지 않았고 여러 관료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일은 무무 대신들과 의논한 후에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반포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으며 진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군의 리익이 되는 의견은 널리 받아들이고 집사광익, 즉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정확한 의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정과 백성에게 도움이 되어야 좋은 대신이라 생각했던 제갈량은 많은 사람의 지혜에 눈과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집사광익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호남성 장사시에 위치한 중국 언어자원 보호공정성과전시관이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이 전시관은 교육부와 국가언어위원회가 추진하는 중국 언어자원 보호공정의 대표적인 성과를 기본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특별전은 전국 각지의 한어방언, 소수민족 언어, 언어문화 자료 등 총 1,800여 개 조사 지점에서 수집한 방대한 언어 자료를 집대성했습니다. 이번 개관은 2015년 공정 이후 축적된 성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수준을 넘어 살아있는 전시로의 도약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당건설로 기층관리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물가에 화려한 고건물 동네 동리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산동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당건설로 기층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형 총수위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건설로 기층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층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을 한층도 명확했는데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장기 집권에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기층관리 체계와 기층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당건설로 기층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것은 기층관리 체계와 기층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입니다. 기층관리 사업은 국정 운영 사업의 초석이며 향진 가도와 도농지역사회 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공정입니다. 기층관리체계에서 당조직은 용도적 지위에 있고 용도적 역할을 발휘합니다. 기층관리사업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당건설을 강화해 기층당조직을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당의 결정을 관찰하며 기층관리사업을 지도하고 대중단합 동원하며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의 용도로 전 국민을 총괄하는 것을 견제하여 기층당조직 건설을 힘써 강화하고 사회관리와 복무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기층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빈곤 퇴치, 난간 돌파, 방역, 재해 대처 및 구조 등 큰 곤란과 시련 속에서 전투 보루 역할과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했는데 이는 당의 강대한 용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당의 정치적 우세, 조직적 우세,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는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려야만이 기층관리사업의 정치적 방향을 확보할 수 있고 올바른 궤도에서 기층관리체계와 기층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층관리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층당조직이 기층관리사업을 지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도농지역사회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시역사회관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시역사회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층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요구와 현 시기 정시 과업에 비해서 기층관리사업에는 아직 개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 사업으로 도농지역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는 한편 기층사회 관리 사업에서 존재하는 단점과 부족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면 일부 기층 당조직들은 무기력하고 해야 하며

0: 조직 능력과 복무 능력이 강하지 못하여 계층 관리 사업을 용도하는 능력을 한층도 향상시켜야 하며, 또 일부는 당 건설과 중심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당 조직과 당 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거나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의 당 건설 사업을 계속 탐색해야 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사회구조, 사회관계, 사회행위방식, 사회심리의 심각한 변화에 부응해서 당 건설로 선도한다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지고 계속 기층을 대대적으로 틀어주는 것을 명확한 방향으로 삼고, 기층 당 조직이 기층 관리 사업을 주도하는 데서 존재하는 각종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사회 관리 사업의 기층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고, 공동 건설, 공동 관리, 공동 향유를 견제하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고 사람마다 책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하는 기층관리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재반 구성원들이 모두 건전하고 활약적이고도 기층 대중자치가 활력으로 충만되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층 당 조직이 기층관리 사업을 지도하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당 건설로 기층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데서의 관건입니다. 기층 당 조직은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실제적으로 강화해서 당 규약이 부여한 재반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당중앙의 중대한 결측과 포치를 잘 관찰해야 하며, 각 분야의 광범한 대중을 잘 조직하고 결집시킴으로써 당의 용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고 당의 대중사업 우세와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시켜 계층의 각 부류 조직이 자각적으로 당의 주장을 관찰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계층관리 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사상적 선도를 강화하고 섭금형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역사회, 농촌, 가정에서의 선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해 광범한 인민 대중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계층의 각 부류 조직과 재반 사업에 대한 향진 촌 지역사회 당 조직의 통일 용도를 강화하고, 당 조직이 통일적으로 용도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각 부류 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치, 법치, 독치가 결부된 기층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 조직의 설치와 활동 방식을 혁신하고 기층 당 조직과 그 사업의 영향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 조직의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흥업태의 인터넷 분야의 당 건설 사업을 강화해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대중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층관리 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당 건설이 선도하는 사회 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당 건설로 대중 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제하며, 지역적인 당 건설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관, 기업, 사업단위 당 조직과 향진 가도, 촌 지역사회 당 조직의 합동 건설 및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기층관리 사업과 대중 복무 사업 현장에 조직 파견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당의 대중의 신뢰와 옹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당 건설로 기층 관리 사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안희성 핫비씨에서 창녕 미래 2026 상업대회 전국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화룡시의 조선족 찹쌀 인형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장교회가 단연간 정성 들여 다듬은 조선족 찹쌀 인형 기예와 혁신 문화창의 프로젝트로 전국 6만 7천 개 참가 대상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50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족 찹쌀 인형은 국가인재고에 입선되어 연변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대상인 조선족 찹쌀 인형 기예는 장교회의 손에서 수정혁신과 전승발전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장교회는 민간 장인에게서 전수받아 쌀 선별, 반죽, 성형, 착색 등 10여 개의 전통 제조 절차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북경에서 공부하는 기간 장교회는 공예 미술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 기예 승격을 위한 전문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통 찹쌀 인형이 쉽게 갈라지고 보존하기 어려운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교회는 원료 배합비와 건조 공예를 반복적으로 조정해 기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 이미지와 현대 심미를 결부시키기 위해 장교회는 컴퓨터 보조 설계, 인공지능 모델링, 3D 프린팅 등 현대 기술을 도입해 조선족 특색 장식품, 마트료 시카 인형, 냉장고 자석 등 시리즈 문화관광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전통 기예가 현대 생활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길림성 10대 뛰어난 특기 수상자이자 길림성 농업농촌청 향촌지능 장인명사인 장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산업화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장교회는 연변 정태상업무역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제품 시장화 운영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실업인원, 여성, 장애인 등 40여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문화효과성과 사회효익의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장교회는 또 장기간 공익강당을 개설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찾아 찹쌀 인형 기예를 보급해 청소년의 마음속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배후에는 길림성 화룡시 우수한 창업 생태에 강력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는 취업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취업 창업 지도를 출시하고 관광산업으로 취업 견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했으며 창업 보화단체, 특색 창업 봉사 대상이 관철되도록 지원하고 창업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산업으로 취업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구축함으로써 장교회를 비롯한 창업자들을 위해 안심하고 꿈을 젖힐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널리 보급돼야 합니다. 장교회는 전통적인 조선족 찹쌀 인형 기예에 시대의 활력을 주입한 동시에 현지 대중의 치부 경로를 확장했습니다. 장교회는 향후 무형문화유산 기지를 조성하고 전국 범위에서 기예 강습을 전개함으로써 조선족 찹쌀 인형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의 꽃이 더욱 광활한 천지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물가에 화려한 고건물 동네 동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오늘은 고진 시리즈 중 물가에 화려한 고건물 동네로 평가되는 동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리는 바닷속의 진주처럼 다섯 호수에 안겨 동방의 작은 베니스라는 미명도 가집니다. 정원과 다리, 물이 어울리는 이곳에 들어서면 우아함과 청신함, 두터운 문화에 취하게 됩니다. 동리에 들어서면 세상과 동떨어진 정토에 들어선 듯 착각하게 됩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물, 오래된 돌길, 정교한 돌다리, 물가의 집, 거분 지붕을 떠인 배, 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성,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모나먼 어젯날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역사적으로 동리는 물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리 팔경 중 물가의 피리소리, 연꽃으로 불러오는 바람, 여름날의 빗소리 등 거의 모두 물과 연관됩니다. 강남의 첫 정원으로 인정되는 퇴사원도 번화한 거리와 인파를 멀리 벗어나 홀로 고요한 물 속에서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물가의 정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쪽 저택과 주황의 대청, 동쪽 정원 세 부분으로 나뉘는 퇴사원에서 사랑방은 손님 맞이 장소로 사용되고 안방은 주인과 식구들의 거주지입니다. 그 밖에 대청의 루각과 장랑에는 회랑과 다리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퇴사원을 나와 동리진의 거리를 건너라면 금방 물가를 걷다가도 어느새 또 다리 위에 서 있게 되며 마치 옛 다리 박물관에 들어선 듯합니다. 동리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로는 동네 주황에 위치한 천평, 길리, 장경 세 개입니다. 정교하면서도 고풍스럽고 소박한 이 다리들은 세점의 문물처럼 푸른 무루에 드러누워 있는데 결혼식 때면 신부가 탄 꽃가마는 만사 형통을 기원해 평안의 뜻인 태평과 기람의 뜻인 길리, 경사로운 뜻인 장경을 외우면서 세 다리를 경유합니다. 동리에는 또 가음당과 숭분당, 세독당을 비롯해 도노하면서도 소박한 정원과 정교하면서도 아담한 정원들이 두터운 문화로 각자의 특색을 자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한 가음당입니다. 높은 천정을 가진 건물의 대들보와 창틀에는 너무 형상적이어서 부르면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달려나올 듯한 삼국지 인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리의 거리와 정원, 건물과 다리를 보고 나서 시간이 있다면 강남의 첫 찻집으로 불리우는 남원다사로 가서 강남의 지방극을 들으며 강남의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차 한잔 들고 창가에 앉아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옛 동네의 거리와 집, 물길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고요해지는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리진은 자연이 선물한 산수화입니다. 물길로 거리를 그리고 물길에 의해 동네가 형성되고 물길에 의해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물과 도로, 다리, 민가, 정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고요하고 다정하며 집과도 같은 동리라는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강소성 오강시에 위치한 동리진은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상해에서 동리까지 버스로 2시간이 소요되고 소주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소주에서 동리 간 버스가 왕복합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산동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동 박물관은 1954년에 설립됐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최초의 성급 종합박물관입니다. 관지는 동서량원으로 나누었고 동원은 제남시 광지원 거리 광지원 예터에 위치했습니다. 서원은 제남시 신거리 제남도 원예터에 위치했으며 1942년에 건설됐습니다. 산동박물관의 설립 초기 소장품 원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산동성 문물관리위원회에서 조달한 항일전쟁 시기 남천문물 청동기, 서화, 선본서 등을 접수했습니다.

는 원 제남 광지원에서 6대1에 수집한 동식물 표본과 각종 문물, 소장품을 접수했습니다. 셋째는 원 해방구 산동인민정부 고대문물관리위원회가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에 수집하고 보호한 각종 혁명문물들을 접수했습니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 산동박물관은 산동성의 유일한 성급 문화기구로서 산동 경내의 지상, 지하 문물에 대한 보호 사업을 담당하고 대량의 들판 조사를 통해 일련의 고고학 발굴을 진행했으며 대량의 진귀한 문물들을 소장해 소장 문물의 수와 품질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1991년 8월 천불산 북쪽 기슭에 신관을 짓고 1992년 10월에 개방함으로써 산동박물관은 지방 특색이 풍부하고 역사와 자연, 예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품은 신형의 성급 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도자기와 청동기, 갑골문, 도문, 봉진, 구인, 간독, 한화상석, 서화, 선본서, 혁명문물 등이 풍부합니다. 2012년 산동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소장품은 지방 특색이 풍부한 역사, 자연, 예술료 소장품을 위주로 하고 각종 소장품 40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동박물관은 23개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기본 진열, 산동 역사 문화 전시를 핵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불교 조상 예술전, 산동 한화 상석 예술전, 산동 박물관 명나라 청나라 관요 자기전, 아프리카 야생동물 대이동전, 백악기를 지나 신기한 광물 세계에 대한 탐구 등 7개 특별 전시가 있으며 또 림시 전시도 있습니다. 산동박물관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이며 전국 인문사회 과학 보급 기지이기도 합니다. 산동박물관은 산동박물관의 100년 발전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일꾼들이 문화사업을 번영시키는 신심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순서에서는 68세의 작가로 된 왕옥진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젊은 시절 왕옥진은 선생님이었고 노동자였고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종이로 글을 쓰지 않던 그는 68세가 되는 해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70세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작가 량효승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세상이라고 평가했으며 네티즌도 평범한 나날 속에 숨어있는 빛나는 삶을 선사했다고 표했습니다. 왕옥진은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 옆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내용을 종이에 쓴 다음 음성 입력 기능으로 종이의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합니다. 왕옥진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어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70세 나이에도 뇌무에 달하는 밭을 혼자 일구었고 아무런 질병에 고통도 겪지 않다가 9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시끄러운 도시가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촌당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글을 쓰기 전 왕옥진은 늘 바삐 돌아쳤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수차례 설득해서야 그는 가게를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카 딸은 그에게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인터넷을 통해 요리도 배우고 영상 편집과 글짓기를 시도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왕옥진도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는 펜과 종이를 찾아 무언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카 딸은 그에게 먼저 계정 이름부터 지을 것을 제안했고 왕옥진은 고민 끝에 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늘 밭에서 뛰어다니며 자랐기에 밭은 늘 친근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도 조카 딸이 도와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에 왕옥진의 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으며 팬도 점점 많아지고 열동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있기에 저희 글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글 속의 인물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창문가에 기대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노인네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유용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글짓기를 멈추지 않았고 팬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5년 왕옥진이 70세가 되던 해에 개인 작품집 나는 밭을 사랑한다가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기가 늦었다며 아쉬워했으나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표했습니다. 왕옥진은 수많은 밤을 책상 앞에서 지내며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는 늘 놀이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양말을 깁거나 신발 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모의 이야기도 썼습니다.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모의 일생은 조금은 느리지만 항상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매 걸음 걸음마다 운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왕옥진은 거의 모든 가족 성원들의 이야기를 썼으나 남편반은 빼놓았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남편은 아침에 집을 나서며 사과를 채 먹지 못했다며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용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유물을 정리할 때 왕옥진은 남편 책상 서랍에서 금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5월 7일 잊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말입니다. 이는 왕옥진의 생일에 좋음에 남편이 미리 생일 선물을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옥진의 영원한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2024년 9월 한 네티즌의 권유로 왕옥진은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왕옥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썼으니 이번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담을까? 가장 중요한 동반자 이야기, 과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남편의 일생, 1만 5천자가 넘는 글을 왕옥진은 꼬박 잘 썼고 또 나를 두려 컴퓨터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코 저의 슬픔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왕옥진은 봄에 태어났고 또 1980년 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남은 늘 봄에 있다는 글에서 왕옥진은 봄에 깃든 쓸쓸함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봄날에 만나 봄날에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번의 봄을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남편의 봄은 영원히 68세에 멈췄습니다. 작품 남편의 일생은 수상작으로 꼽혔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가는 곳마다 아내가 책을 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왕옥진의 글에는 큰 사건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밥 짓는 용기와 논두렁의 발자취,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의 그림자뿐입니다. 매일을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을 애써 참아가며 써내려가는 글 속에는 성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큰 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옥진은 계속해 가던 길을 가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쓰던 글을 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년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왕옥진은 이에 관해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날은 아직 밝고 저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피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왕옥진은 또 한 번 봄을 맞이했습니다.

0: 네, 이어지는 문화 순례 순서에서는 24절기 중 처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처서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되며 태양의 환경은 150도입니다. 처서에 접어들면 벼가 여물며 곡식을 먼저 걷어들인 밭들에는 김장남새를 심습니다. 천고마비라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일컫는 말인데 처서 계절을 두고 천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고 비유해왔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처서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호로 나눈 후 다시 매개 호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즉 처후에는 매가 새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면 매들이 잡아먹을 새들이 많아지는데 다 먹지 못하는 새들을 땅에 놓아두면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고 생긴 말입니다. 이후에는 천지가 소슬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온이 낮아지고 초목이 누르러지면서 날씨가 소슬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듯이 밭에서 익은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서는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시기이며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 파리와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됩니다. 또한 백중의 호미식기도 끝나는 무렵이라 그야말로 어정 7월 건들 8월로 농촌은 한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쟁기를 씻고 닦아서 둘차비를 합니다. 한편 처서에 비가 오면 심리의 곡식 천석을 감안다든가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이 준다는 속담처럼 처서의 비는 곡식이 흉작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서의 맑은 날은 농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옛날부터 처서날이 잔잔하면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립추 처서가 든 7월은 논의 지심을 맨다 해서 세발매기를 하고 참깨를 털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김장용 무나 배추 갈기, 논밭 빌어주기가 이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7월을 어정 7월이요 동동 8월이라 부르는데 7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8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7월도 생각보다는 일거리가 많으며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민의 일거리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논물도 조정해야 하고 장마 후에는 더 극성을 부리는 벼 병충해 방지도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어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샤오 하이 왕이 델레긴 활격이 벨대고 이다. 산둥 매진. 루어 산 종인 가질 아한도 베스텐 예문 흠모에 함긴 아한번 쉬세이 돈단 아흐 후르티르갓 쉐징량 이허다 바이라 산들뜨르 후진단 훈 니스컬 기회가 다가 되시디마.